0: 이니에 이니 자니마 부대 딜리 보경아 히마니에 아니스부니 아야프 부세 빠져타 도다스 세토니마 대 벨로싱아비 보거그 이니에 주제된 농아리즈 후자 시자마 티자 와리즈 남아비그 토 송나지과 이니에 모두 아무 체벨로시마즈 치패과리 히과 라디냥아 이니에 이주제대 드드과와리즈 마리마즈 소중하고 이 파마부 까마코마코와 이니에 이니자니마 부대 이지자 마와리즈냐 이니에 이지체부하로시토와비 이지체부하로시토마 니과지라프스 이니자니마 부대그 토소와리즈냐가 히도쿠하 니츠코코 자샤츠타 중공주야니 중국 유난히 디라마데 다도크스 레오피카데니에 유나무과 라이스 미라즈냐와 레오피카니에 니크마베 라스 21미과 세트냐 此次赛夫斯一米马以及李子娘啊不打中国云南米族年一米马可以下副展示长马楼时转啊刘皮开年一马花蝴蝶国一公百里一年尼瓜马来一瓦一年啊可吃下子斯一把带做梦小马瓜一只一里球球一些写的一瓦里自比后来修不个够提到过哈萨兹口次阿达刘皮开年云南社会茶位都只不扎一年 所以说的话得三年云南一年不过一米强的一塔一年社会过一米马的下年啊我还玩着他刘皮开年社会头马的五阿比米一族的九福马过九九说你有体力一年大奈过阿克普罗是头阿比大约米一族的手九九说不年云南不过改米米一族不得阿就是瓦里子老师说年你们不都刘皮开的年复杂实在过九个那年这是一年天使的马南头哥 이니에 이덴니 그라로시 가초보데 티리뱅아 와니에 다비 와치체 지시 세자마데 소니 마크우라즈 류피카니에 알리과치드 샤징오베리 다이미야비 다조 그미미 이소보데 이니마 과치다 초조소보데 다이미마 마자와리즈 이니에 로비과마 초베보데 티리뱅아 소위수지 와더사 시우마도리타 와니에 세메티마 머리리 마치비뱅아 시아니스초니 몰로타 就说拉秋瓜比一年欧尼尼咋么里哇刘皮开欧尼尼咋妈咪阿比一提咋么年一度家尼罗阿比哈里算我妈的尼莫当啊古萨大叔尼罗妈的家瓦里达一年一哈提塞里塞夫娘就且提古杜里大伊米瓜塞托娘啊中国古萨大叔一直一里马秋瓦里一黑口妈姆瓜比古萨大叔尼罗里咋妈的迪莫行啊一是海瓜年有年刘皮开妈咪妈的一级咋吉咋清啊 一只一里得得球，一些些杂鱼，你老老杂鱼瓦里子，但那瓜一些些杂鱼丝，回家乌拉木拉子，从时欧尼拉子楼一时还一米瓜，踢球啊塞得进来。That's what that was yet.
1: 永以我以我你吃。